말리고 예 조절하리와 역으로 예 목실 예 잠이 예 관이 예 목니 예 마니 예 보알 예 나비 예 눈 예 하디 예 바디 예 바키 예 와릿 예 라시 Ya Sabur Ya Allah Ya Rahman Ya Rahim Ya Malik Ya Kudus Ya Salam Ya Mu'min Ya Muhaimin Ya Aziz Ya Jabbar Ya Mutakabir Ya Khaliq